0: 내가 뭐 노티스 쓸 거 막 또 함께 이제 쓰겠어요.
1: 아. 어.
0: Yes.
2: 말로
3: 말로 말로는
0: Hello.
3: 일사람과 기사조 기사조 pele ngizazoxolela usiswami omudala ofunda uclass 4 ngisazoxolela ngiyacela umuxolela happy